0: 감사합니다.
1: 아, 다리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 다다리다.